0: Medicare 이원에 나오시면
1: Medicare 1 responding.
0: Medicare 1 responding 322.